아주 잣갈도 오지나 저가는 또 들어옵니다. 고지 따르지 그 노비지. 인간하고 또 그메고 저래 된 것도 미니시지 도콜라서 제라이 딱내 징하나 누구 왜 그 일이 보고 바래 바래 두마이 아래게 이제 콤베 마르샬 마마드 이드리스 데비 이트노 에아 운돌 인간하네데 아래 든다 지데 돈베데데 글조 koito turunduje ke kanda do kula oito minister kan min pa petrol ande ngai nane tonda turugo ne jeli tik ko kan petrol lom to ba oito minister kan fonction publique le caractère de tugu belom to aragone jela ine le tonda ngito de je kombe ya untolole tagne tugu belem to aradun kude sikarge tugra tolcha de karge to xiringane to